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 으황, 그름,

0: 그럼
1: 아칸 반드 가르게 아칸 반드 가르 조르케 가루 사라디 와지 아우게 또내 끝나지 테이크도 지폰 라코 제가 바로 아프나 마나 조르
0: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